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감성을 자극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곳, 문학 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 쉼터의 김설배입니다. 오늘 문학 쉼터에서는 신명조 작가의 수필, 부드러운 용기와 좋은 글 한 수, 인생과 함께 살아야 행복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두부 만드는 외할머니 댁에 가면 늘 목격하던 광경이 있다. 아궁이에서 장작불이 부르락 탁탁 타오르고 옹기종기 그릇들이 앉은 부엌에서 할머니는 모쇠로 된 커다란 솥 앞에 서 계셨다. 솥 안에서는 잿빛의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할머니는 쪽집게로 흰 돌멩이 같은 것을 국물 속에 살며시 넣으셨다. 그것은 백반이었다. 신기하게도 백반이 들어간 국물은 순간 소용돌이치며 뭉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새하얀 무명보를 깔아둔 두부 박스에 그 덩어리를 퍼내고 돌림장이라고 부르던 무거운 돌로 지그시 짜내셨다. 콩을 갈아도 끓여도 부쳐도 참아야 제맛이지. 그때 할머님이 땀을 닦으며 외우시던 말씀이었다. 참아야 제맛이라. 삶은 참는 것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내 삶은 참아야 제맛이었나. 돌림장으로 짓누르기만 하지는 않았는가. 살아오면서 가끔은 스테이크처럼 강렬하게, 치즈처럼 독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기도 했다. 허나 그 모든 강렬함과 독특함 사이에서 나에게는 일상이 훨씬 더 많았다. 두부처럼 담백하고 밋밋하던 일상을 떨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일상 곳곳에 숨어있던 욕심과 허영과 게으름들, 요리조리 피하면서 나를 참는다고 살아왔다. 그 험한 출산 통증 때에도 소리 안 내고 참느라고 낑낑거렸다. 참았는데 왜 생활에 늘 강박을 느꼈을까? 마음이 빈 듯 세상은 이쯤에서 왜 이렇게 생소한가? 기억 속에서 한 모, 두 모, 할머니가 완성시키던 두부, 슬며시 콩물에 넣으시던 돌멩이, 할머니의 백반. 내 인생에는 어떤 백반이 아직 필요한 걸까? 어느 날, 보나가의 한 콩두부 전문점에 나는 앉았다. 요르벽 너머로 청결한 기계들이 정교하게 두부를 찍어내는 공정을 한다. 메뉴판에는 순두부, 유기농 두부, 흑임자 두부, 모짜렐라 두부 등 다양한 이름이 빼곡하다. 내 앞에 놓인 순두부는 너무나 하얗고 부드러우며 완벽하다.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으면 고소한 맛은 그대로인데 어릴 적 두부빵에서 맡았던 아궁이의 나무 냄새와 솥에서 올라오는 김의 온기 같은 것은 결여되어 있었다. 효율과 정확함이 빚어낸,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정겨움이 빠진 맛이다. 마치 어리던 아이가 이제는 어른으로 커버린 것처럼. 나는 전문점의 두부를 다 먹고 요리컵에 남은 두부물을 마셨다. 콩의 순순한 맛이 은은하게 퍼진다. 문득 그 물은 두부가 되지 못한, 그러나 두부의 근원이 된 본질의 맛이라는 생각이다. 내 마음에 아직 변질되지 않은 그때의 아이처럼. 할머니는 두부를 인내의 음식이라고 하셨다. 이제 와서야 그 말의 깊이가 조금은 느껴진다. 인내는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삶의 열기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서서히 형태를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과정이다. 백반이라는 결정체가 콩물의 혼돈 속에서 질서를 빚어내듯 내 삶의 각종 쓴맛과 신맛을 통해 단단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만들어가는 용기. 바로 그 용기가 이제 나는 필요하다. 두부는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다. 된장국에 들어가면 된장의 구수함을, 김치에 들어가면 김치의 얼얼한 매운맛을, 조개탕에 들어가면 조개의 시원한 감칠맛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그것은 주변의 모든 맛과 향을 자신의 몸으로 흡수해 더 풍성하게 만들어낸다. 역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건 돌림장의 무게를 인내한 용기다. 만들어진 자만이 가지는 힘. 아직 삶을 견인해 나가야 하는 나의 백반. 밖에 나오니 두부를 파는 집들이 즐비하다.
그중한작은가게에서할머니의두부냄새가나는덜다듬어지고결이살짝거친두부한모를사들었다나는그두부가그리고그두부같은마음가짐이이복잡한세상속에서나를지켜주는부드러운용기가되길빌어본다

생활이 궁핍하다 해도 여유 있는 표정을 짓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해도 그동안 그가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고마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밥을 먹다가 돌이 씹혀도 돌보다는 밥이 많다며 껄껄껄 웃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밥이 타고나지러 아내가 미안해할 때 누룽지도 먹고 죽도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대범하게 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가를 미리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이 잘 사는 것을 배아파하지 않고 사촌이 땅을 사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위가 낮아도 인격까지 낮은 것은 아니므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가 오면 만물이 자라나서 좋고 날이 개면 쾌청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비가 새도 바람을 막을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좋았던 추억을 되살리고 앞날을 희망차게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받을 것을 잊어버리고 줄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 한 번만 바꿔 먹으면 그 순간부터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신명주 작가의 수필, 부드러운 용기와 좋은 글 한 수, 인생과 함께 살아야 할 행복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